해 Diggle it man alright 매동송살 Tell me don't hit me Mama cop gun 신진아 rock 전체는 잘 on 잉해 잉해 첫 글자 샨